키즈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그대. 보컬 김훈이 곡 들으면서 우리 신영규님의 신청곡이었죠. 주말 아침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들을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요. 이삼선님께서 청하신 곡 이승철 피처링 범키의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듣고요.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승희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곡은 2098번으로 청하신 곡이고요. 우리 노을가을님 신청곡 찬양하는 사람

조유진의 구름 들었고요. 노을가을님 신청하신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그리고 문자 2098번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한승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전해드렸고요. 오벳 아침 부재 연습실 가는 길, 그리고 앞서 이삼선님의 신청곡 이승철 범키 10편 3편 아침의 노래까지 5곡 배송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수천 편의 찬송시를 남긴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와츠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를 쓴 샬럿 엘리엇 역시 오랜 질병과 쇠약함 속에서 신앙을 노래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고 존 밀턴은 시력을 잃었으며 넬슨 제독은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비장애인도 쉽게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손영환의 강한 용사 방금 들었고요. 앞서 지은 형이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침 나는 비록 약하나. 예라멀십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안성진 나의 믿음 약할 때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고요. 앞서 나눈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약함이 곧 강함이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약함은 부끄럽고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시 오늘 마지막 곡은 달콤한 하루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팀룩 월십 함께 지어져 가네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 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 여유롭게 보내고 계신지요? 추석 연휴 때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을 다시 챙겨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이 날을 이렇게 새깁니다. 태초부터 예비된 하늘의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한 날이라고요. 그렇게 감사로 채워지는 날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태초부터 예비된 하늘의 복과 평안, 네,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심, 또 이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 또 다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말씀으로 우리 길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에요.

주예수 사랑 기쁨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주아랑님, 어르신과 마당 한켠에 앉아 어르신이 심어놓은 꽃, 예전에 시장에서 사다 심으셨다는 감나무의 감,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옛날에 자녀들 키웠던 옛 이야기 들으니 제 마음이 뭉클합니다. 주아랑님 얘기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SNS에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전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직업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에는 간호사, 또 IT 개발자, 수학 선생님, 지금은 과거를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꿈이 많고 열심히 사셨을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우리와 다를 게 없잖아요. 마음이 뭉클하면서 어르신들이 옛날 얘기할 때 잘 들어드려야겠다, 또 저 얘기하신다, 이게 아니라 그러셨구나,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저 일이 보람이고 의미구나 라고 인정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주아랑님이 신청하신 곡 회중찬양, 카우치워십 앨범에서 홍이사기 부릅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는 제목 자체가 그래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카우치 워십 앨범에서 회중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터널 님께서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런 곡 있죠. 갑자기 오?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나는 곡도 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곡을 오늘은 강중현이 부릅니다.

강중현이 부른 보라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어서 조수아의 목소리로 작은 불꽃 하나가 들으셨습니다. 신형규님 지난 추석 연휴에는 쉼 없이 일하셨는데 이번 연휴 이 개천절 연휴는 좀 쉬실 수 있는지요? 신청하신 곡 결코 쓰러지지 않을 그대 이 곡을 김훈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 오세광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김훈희, 결코 쓰러지지 않을 그대까지 들으셨습니다. 1부 끝곡은 저는 왠지 개천절인 오늘 이 곡이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부 끝곡으로 골라놓은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곡인데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듣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KBS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힘과 용기의 차이 중 일부입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추었던 춤은 어떤 춤이었을까요? 다윗이 왕의 품격에 맞는 춤을 추었다면 미갈이 업신여겼을까요? 아마도 춤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격도 없고 폼도 없는 막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추느라 자기 하체가 다 드러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만 출 수 있는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체면을 차리고 따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체면이 구겨지는 것

것을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떤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대략 두 가지입니다. 자신 있게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경우와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장로 제도 자체가 없는 교단도 호칭 장로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장로라고 부르고 불리길 원합니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어느 교회 다니는 내 친구는 장로로 불리는데 나는 집사로 불리면 면이 서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면을 세우고 챙기는 동안 어느새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자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직위를 잊고 호칭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놀았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윗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 앞에 있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호칭과 지위와 체면과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체면을 끝까지 세워주길 바랐던 사울왕과 왕으로서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던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고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에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장종택 다윗처럼, 지프와 양근영이 부른 다윗처럼 찬양해 두 곡이었습니다. 어여쁜 자연님께서 시 139편 신청하셨어요. 예배 교독문 중에 이 시편 139편이 있었다고요. 함께합니다. 제이어스 앨범입니다.

시편 139편 이어서 범키가 부른 내 모습 이대로까지 들었고요. 이쁜이 님이 찬송가 신청하셨어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은 온기장의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곡은 실로암에서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히즈윌 앨범에서 김동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나무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 끝곡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곡이 개천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곡이 더 있습니다. 이 곡도 처음 시작이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이렇게 시작되는 곡이라 야 개천절에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래할 이유 있네 정신노래 선교단입니다.

노래할 이유 있네 이어서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서하연이 불렀고요. FE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곡이 있었는데 주말에 아이들과 들으시면 더 좋겠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곡이겠다 싶어서 이어지는 곡으로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심희서가 부르는 누가 별을 놓았지.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 조천미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연휴의 시작 즐겁게 감사로 채우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입니다. 이 찬송은 코랄 예수나의 기쁨으로 유명한 찬송 작가 요한 프랑크가 작사했습니다. 프랑크는 1618년 독일 베를린 근교에 있는 구벤 지역 태생으로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인 판사에 의해 양육됐습니다. 그의 생애 전반기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전쟁 성격을 띈 30년 전쟁 시기였는데 이 때문에 그는 전쟁의 비참함, 교권의 부패, 피폐한 사회 환경에 대한 시들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독실한 루터교 신자인 프랑크는 자기의 고향인 구벤시의 시장과 말그라우레시 의회 의원을 지내면서 기독교인 지도자로 사회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찬송은 사도 바울이 서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체계를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귀한 보배라고 찬양하는 찬송,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그걸 영어로 SCMP라고 하네요. 중국 후베이성 출신의 텐 루이라는 남성은요, 타지에 사는 자녀들 대신해서 홀로 지내는 노부모를 찾아가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과 식료품을 전해드리고 생일 케이크를 들고 찾아가고 부모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멀리 있는 자녀에게 보내주는 일이죠. 그가 1년 동안 산골 마을을 찾은 횟수만 20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노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자녀들이 날 생각하고 있구나,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하는 그 마음 하나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알아봐주는 안부일지도 모릅니다. 안부는 멀리 떨어진 마음과 그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일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토요일 주말에 오늘 첫 곡은 김석균의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아마 진짜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요? 안부보다 뭐 백만 천만 억조 경만큼 힘이 되겠죠. 네, 여러분 멀리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또 진짜 이슬 모르시는 부모님 계시다면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넉넉히 받고 외로울 틈 없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들장미 소년님, 네,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일찍 오세요. 정말 일찍 오세요. 일본의 유리정은님, 새로운 일 매주

새 메뉴를 열심히 외우기도 하고 하면서 아 그렇죠. 네, 또 열심히 이제 좀 적응이 되실 만한데 아 진짜 마트에 물건이 많죠. 네. 점심 일하다 보니 점심시간 늦은 시간 아니면 못 챙길 때가 많고 쉬는 날은 피곤해서 자버리고 그러면서 오늘은 또 주부로 준비할 게 있어서 바쁜 하루네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은 들을 수 있어서 참 유리 정은님이 듣고 계셔서 저도 좋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참 많이 듣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자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히스플레니저 너는 꽃이야 믿음이 없이는 희주의 찬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믿어야 할지라 끝난 게 믿음은 행함이니까 행할 때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 행함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하다는 얘기 들어야 되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고 너무 친절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저분은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 듣고 있어야 돼요. 네. 또 흥분하기 전에 원더우먼님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축복입니다. 맞아요. 우리 식구들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진짜. 해도 농장님, 논농사 진짜 힘들죠. 힘들죠. 아이고, 진짜 힘들어요. 예.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밥 먹으면서 고마운 거 잘 못 느끼지만, 그래도 우린 또 이렇게 논농사 하시는 분들, 또 과일, 뭐 다 이것저것 다 하시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만이라도 진짜 고마우면서, 네. 그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러빔 하나님의 열심, 아침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입니다.

네,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에 이어서 김도연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랑맘님이 요즘에 시선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신대요.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선이 중요함을 느껴요. 사평로에서 나오는 찬양 들으며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야, 뒷말이 너무 좋다. 사평은 너무 좋아요. 저도 여러분 또 예랑맘님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아도니스님도 함께하는 시간 마음에 위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감사해요. 예. 필사전 봉사 중. 예. 지금 이어폰을 꼈는데 좋아하는 찬양이 계속 나오.

나고 줄줄이 이럴 때 너무 힘이 되죠, 진짜.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나음에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장광우에 항상 기뻐하라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곡은 향기로운 나무 좋으신 하나님 향광우의 항상 기뻐하라 한 곡 더 이어갔어요. 주유진의 구름. 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너무 꼼짝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 일본 가서 지진을 경험하고 정말 네팔의 이 대홍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세상이 고통을 받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하니 이 세상을 자연재해마저 그러니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진짜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기 식구들이 죽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 네, 그런 생각들을 계속 요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이 겪을 어려움들을 공감하는 심장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흥한국과 소양의 마라나타 듣고요.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거라 믿습니다. 잘 살아냅시다.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복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토요일 2부 시작됐어요. 네, 오늘도 찬양을 더 많이 많이 보내드리려고 애쓰겠습니다. 선곡 좋다고, 이쁜 척님. 아이고, 예, 이게 뭐 선곡. 예, 고맙습니다. 근데 찬양이 다 좋잖아요. 네. 꽃들도 제이워십의 찬양 들으면서, 그래요, 꽃들도 찬양하는데. 돌들도 노래하라고 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해야 될때 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가만히 살피면, 그래요,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나? 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예. 24시간 찬양 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10월 첫 토요일, 그리고 개천절. 자, 들어와, 들어와.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 유무 게시판에 들어와 주세요. 그레이스 5예요. 할렐루야. 캠퍼스 워십 기적이 일어나네. 잔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토요일을 함께합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는데, 손에 쥔 것도 없는데, 놓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욕심 다 내려놓고 찬양 듣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돌아보니까 그러신 건가요? 근데 저도 그래요.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렇게 또 내려놓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줄어드는 거죠. 욕심을 내던 마음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런 거와 싸워서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성경대로 살아낸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줄어드는 거지. 영원히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과정 안에 있는 거죠. 그 마음 토닥토닥입니다. 예. 그 위에 들장미 소녀님이요, 오늘도 단장님 찬양 듣고 토닥토닥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참, 또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요, 여러분 토닥토닥 해드릴 찬양 보내드릴게요. 홍순관의 은혜의 강가로, 장윤영 겸손, 심플리포예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김혜은입니다. 주의 은혜라.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이거 어때?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리를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넌 날 깨어나게 해. 자녀를, 그러니까 박학기 씨가 2008년도에 발표했는데요. 딸을 보고, 예, 딸이 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을 태어난 걸 보고 곡을 쓴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죠. 그래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선물 중에 선물이고요. 영양제 중에 영양제, 비타민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죠. 자녀가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자녀처럼 대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고,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지혜롭게 참 잘 키워야 되는데, 저도 늘 아직도 숙제이고 숙제입니다. 네, 결혼해도 예, 또 믿음으로 잘 가정을 꾸리게 해야 되고, 커도 손볼 게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타민인 걸 태어날 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합시다. 자, 오늘 박학기의 비타민이 이곡 어때입니다.

네, 박학기와 딸들이 불렀죠. 비타민 이어서 내가 만약 나비라면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신청곡 중에 인생 한번 저의 목소리로 듣고 네, 오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0: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칼렐 지브라는 신전의 두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은 나란히 서 있죠. 그 사이로는 자유로운 바람이 오고 가고요. 기둥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로 포개진다면 신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0: 뿌리를 뻗어나갈 자리가 부족해 잎이 마르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둥도 나무도 사랑도 관계 또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정현주 에세이 그래도 사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애착템 있으신가요? 어딜 가나 손에 쥐고 다니는 물건. 누군가에게는 그게 보온병일 수 있겠죠. 보온병은 이제 흔한 소품이 됐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꽤 중요한 발명품이었다고 해요. 19세기 말 극지 탐험이 한창이던 시절,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은 목숨을 살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보온병의 역할은 단 하나죠. 뜨거운 것은 뜨겁게, 차가운 것은 차갑게. 바깥이 어떻게 변하든 안에 담긴 걸 처음 그대로 지켜내는 것. 우리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정다운 대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이제 들판은 싱그러운 초록을 펼쳐 보이고,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흑인 영가 I've got a rope, you got a rope. 나는 예복을 입고 너도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외치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 행크 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 이제 들판은 싱그러운 초록을 펼쳐 보이고 눈 보이트 디 플루어 다스프리쉐그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푸른 들판과 꽃, 나무와 숲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곡이고요.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땡스기빙 밴드의 찬양,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로 익숙한 찬양 I have decided를 미국의 크리스찬 음악 그룹 셀라가 특별한 색깔로 들려줍니다. 이 곡은 아프리카의 리듬과 음악적 색채를 강하게 살렸는데요. 곡 중간에는 콩고 지역에서 사용되는 링갈라어 표현도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성장한 멤버 토드 스미스의 문화적 배경이 음악에도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듣고요. 이어서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에이미 그랜트의 노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블로텐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핀란드어로 번역한 찬양 페이베 마인, 핀란드의 5인조 가스펠 그룹 막세투투 비울루트의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셀라의 I Have Decided, 그리고 에이미 그랜트의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의 핀란드어 찬양 'Baby Mine', 막세 투트 비울루트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0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캠브리지 킹스컬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 호산나 힐송 채플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추억님이 보내주신 곡 은혜,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7249번님이 가족여행 마무리, 아야진 해수욕장에서 차가 방전돼 보험회사 불러 해결해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 듣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손경민의 감사 신청한다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갑자기 여행지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당황하죠. 그래도 무사히 해결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이빅밴드의 감사 들려드려요.

오늘 하루 마음의 온도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보온병은 안에 담긴 걸 처음 그대로 지켜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온기는 꼭 쥐고만 있을 때 오히려 천천히 식어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한 잔 따라주면 그 따뜻함은 이상하게 더 오래 남더라고요. 어쩌면 보온병이 온기를 품는 이유도 결국 누군가에게 건네주기 위해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나눈 말 한마디,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지금 누군가의 하루를 따스하게 데우고 있을 겁니다.

그 온기 속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길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

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성경에서 생고생을 사서하고 그 이상으로 축복도 받은 인물 하면은 누가 떠오르실까요? 야곱.
1: 고비. 네.
0: 떠오르시죠? 네, 모르는 건 없을 텐데 그때 참 남부끄러운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1: 왜냐면 시작부터 좀 꼬였어요.
0: 그렇죠.
1: 네, 형의 발뒤꿈치 이렇게 붙들고 나왔으니까.
2: 맞아요. 또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고 이 장자권을 빼앗고 그 약탈자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했잖아요. 아.
3: 또 이쁜 라일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웬걸 그 언니 레아랑 결혼하고 20년치 임금도 못 받고 그냥 도망가고 이게 네. 뭡니까?
0: 그러니까.
4: 아니, 저 같으면은 이 장자권의 욕심을 처음부터 안 내고 그냥 아버지 유산을 탁 물려받은 다음에 그냥 띵까띵까 거리면서 거기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보면은 자업자들 아닌가요 그게? 그리고 이 혼쭐 나고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인과응보로 또 끝나지 않은 것도 그게 이상하거든요 목사님.
5: 저도 성향이 좀 비슷합니다. 아버지 유산 받고
0: 그렇죠. 좀 평온하게 네.
5: 야곱의 이제 실수와 실패도 분명히 보이게 되는 장면인데 저는 그 야곱의 실패와 실수가 우리의 실패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6: 참 별난 사람이었네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그래서
6: 뭘 정면교사로 배울 건지 뭘 반면교사 삼을 건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7: 네, 뭐 야곱처럼 정말 신기한 사람 없죠.
0: 네.
7: 신기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 왜 야곱을 창세기에서 그렇게 많은 할애를 했을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좀 보고 야곱의 삶만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그런 또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도 혹시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하면서 생고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야곱의 자업자들을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찬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7: 야곱처럼 정말 뭐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그런 인생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마음 또한 내가 야곱 같다.

이사야서에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또 참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주는 그의 일생을 보면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연극으로 한다면 한 3막 정도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막은 역시 그 태생적인 그래서 역시 그 이름처럼 그 붙들고 붙잡는 자 심지어 이제 도둑질하는 자 속이는 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꼬이죠. 아 그래서 그 둘째라고 하는 서러움을 가지고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장자권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도망자로 만들고 또 도망가면서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구구절절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도착했다가 우리 아까 우리 오마주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같은 사랑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삼촌 라반한테 속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그 어찌 보면 쟁취하는 속이는 자의 야곱이 이막에서는 결국은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뀌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가 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뀌지만 사실 그러나 야곱은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전에도 우리 같이 그런 주제를 나눴지만 정말 사람은 변하는 걸까?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한 나라의 그 족장도 되고 아버지가 되면서 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인생을 살았겠구나라고 하지만 그는 디나의 딸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만이 돌아왔거든. 그러면서 그때 베델로 올라가자. 그 딸이 강간 당해야지만. 그때 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요셉을 통해서 또 형제들이 나누어지고 애굽으로 다 또 다시 가게 되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디나 이후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그 야곱의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사실은 좀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둔다면은 정말 우리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잘 지키는 게 11계명입니다. 들키지 말지어다. 이게 너무 비밀을 가르쳐드렸나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늘 설교를 해야 되고 교우들과 함께 목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도 많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웬 은혜로 이렇게 부르고 교우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으셨는가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이 자업자들이라는 단어보다도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그래서 왜 우리가 구속받았는지 알 수 없도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견인하심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다 자기가 산 것 같은데 야곱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설령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때로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는 돌아오는 게 더디되고 내가 알면서도 죄를 우기고 이게 사실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업자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훨씬 크다. 저는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구속하심에 야곱이 잘나고 야곱이 똑똑하기 때문에 재산을 불리고 그의 아들 중에 국무총리가 생기고 그것이 아니라 지렁이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구원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할 도리가 없잖아요. 야곱이란 한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너의 주인은 나다.
너는 정말 쓸모없고 너는 버림받고 속임당하고 네가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속임당하는 인생.

0: 네 말대로 험악한 인생인데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야곱이 아닐까요? 오늘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함께 우리 올폰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저도 야곱입니다. 우리 모두 찢기고 짓밟히고 알지 못하는 열등감 속에 살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야곱의 스토리가 예수님 이야기까지 가는 첫 번째 인물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모범적이라 생각하지만 제 안에는 항상 야곱의 삶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찢겼고 밟혔고 때로는 또 남을 밟고 일어섰고 먼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양보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저는 뺏기는 걸 싫어했고 누구보다도 쟁취해야 되고 올라가는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찢겼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아무리 절단 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 야곱이 이집트 바로 앞에서 1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야곱은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고통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상속권 얻었죠. 장자의 축복권 얻었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죠. 많은 자식들을 얻었죠. 부귀도 얻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했던 어떤 것들도 거짓을 동원하건 사기를 치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취하고만 집념의 사람이나 혹은 집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의 고백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만족스러움보다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어머님 자궁에서부터 시작된 투쟁, 시련,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어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는 사건은요, 베델에서 처음 이루어집니다. 28장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거기서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요,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세상의 부귀를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야곱의 사기 행각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거리에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을 처음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게 28장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 이전까지는 사기꾼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 28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야곱에 대한 이끄심,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해요. 나를 살려주시면 무사히 갔다 오게 하시면 하면서 서원기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기도예요. 그런데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야곱의 인생 우리가 알죠? 사기꾼 야곱인데 왕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죠.
1: 저한 사람 몰라서.
0: 네, 그것도 장인이. 그렇죠? 2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얍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두 번째 대면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장인과는 아주 극적으로 결별이 이루어졌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돼. 20년 전에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사람을 먼저 보냈더니 한 400명 정도의

0: 사랑한 부하들이 오고 있어. 와, 이건 죽었죠.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에서와의 만남을 대비합니다. 그게 32장 야복나루 사건이거든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소유도 나눴어요. 형에게 줄 예물도 챙겼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도해요. 이 두 번째 기도예요. 그 전에 기도하는 모습 없어요. 참 결정적인 자기가 위험할 때만 기도하는. 뭐 남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요 야곱의 기도, 이것도 기도도 앞에 거는 상업적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스금 끝나는데 함께 해 주셔서 돌아올 수 있다면 조건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여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야곱다운 기도예요. 아, 그런데 야곱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도면밀한 열정적인 모습. 야복나루에서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아요. 온갖 조치를 다 취했어. 혼자 남았어.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혼자 남아서 뭐 했을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상상력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점검해. 점검하고 또 기도해. 아, 요 모습. 야곱다운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해. 준비하는 사람은 맞아요. 준비만 해.
1: 맞아요.
0: 그런데 기도와 준비, 준비와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요 병행하는 것, 요 균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덮칩니다. 씨름을 합니다. 사실 씨름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다가 야곱에게 다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요게요, 20년 전에 이삭이 했던 질문과 똑같아요. 너가 누구니? 그때 20년 전에 야곱은 내가 에서라고 거짓말했어요. 똑같은 질문에 내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적인 변화예요. 너 누구니? 난 에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움켜쥐는 자, 탈취하는 자, 남을 속이는 자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줘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과 싸웠다 이겼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해석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스라라는 말은 다스리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 야곱이었어요. 내가 나를 통치했어. 근데 이제는 네가 통치하지 말고 내가 통치할게.
2: 아멘.
0: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요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속이며 살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과의 야밤 결투는 이스라엘의 비밀스러운 출생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엘이 통치한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만이 아니라 야곱의 삶도 반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름을 바꿨으면 나중에 완전히 이스라엘로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32장 이후에 보면은요,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지칭이 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이 돼요. 야곱이라고 지칭될 때는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때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통치를 받아들일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야. 두 모습이 혼재되어 있어요. 아, 요게 아이러니입니다. 야곱은 삶을 집착할 때 그때는 야곱의 삶이었고, 신앙의 삶을 살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야복강에서의 씨름이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어요. 요겁니다. 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잖아요. 야곱의 모습, 비신앙인의 모습,

0: 이 모습은 야곱의 자업자득을 설명해 주는 집착이 나온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도 야곱은 아닐까? 우리의 모두의 이름도 야곱이에요. 우리도 신앙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날 통치한다, 나는 신앙과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나는, 이런 집착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아, 야곱이 나거든. 그렇잖아요. 한 번의 영적 체험이 단번에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온 옛 모습들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성숙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집착에서 벗어나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우리 맨 마지막의 고백이 이런 야곱과 같은 고백에서 조금 더 이스라엘로 살아온 부분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사는 옛 모습을 하나하나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조금씩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2: 성경에 자기 꾀로 선택된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어쩌면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분명히 성공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 실패만 했으면 뭐 우리가 교훈 얻기 쉬운데 사실은 그래 성공도 했죠. 그 이름처럼 속고 빼앗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것처럼 그런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의 결과가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자의 유산을 받은 것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고요. 도망간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돌베개에서 잠을 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에 자기가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아들들로부터 속임당하고 요셉을 잃기도 하죠. 그것이 자업자득의 모습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가,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연수가 뭐 몇백 년 돼서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했는 거야. 연수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데 제가 인생이 좀 험악합니다. 그의 꾀가 헛수고였고 그의 인생이 헛수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꾀와 방법대로 움켜쥐려다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야곱이 생각이 나죠. 별로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야곱같이 제 꾀를 쫓는 삶의 패턴은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죠. 저는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할게요. 에서가 인기가 많습니까? 야곱이 인기가 많습니까? 그놈의 인기는 에서가 더 많았죠. 에서는 야곱은 곱상하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게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야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그놈의 인기는 에서가 많았어요. 심지어 가난한 여자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의 부모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거 너무 죄송합니다. 부럽다고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에서가 풍요로웠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풍요로웠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에서의 풍요로움이 성경에서도 눈에 띕니다. 물론 야곱도 20년간의 타지 생활 가운데 돈은 벌긴 벌었어요. 성경이 그가 번창하였다라는 말을 그에게도 씁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좀 먼저 보내죠. 33장에 보면 에서의

0: 하는 이런 거야. 야, 나는 충분하니까 그거 너나 가져. 어마어마한 뇌물을 그냥 보낼 사람의 에서였던 거예요. 외모로도 인생의 풍요로움으로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에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에서가 좋습니까? 야곱이 좋습니까? 사실 성경 어느 구절을 보아도 야곱보다는 에서의 삶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다. 여러분, 야곱의 자업자득의 실패 인생이 야곱을 통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야곱에게 찾아온 아주 괴로움과 염려에 몸부림치던 밤이 있었어요. 그것이 얍복강 가에서의 그 고독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이 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자기의 꾀를 붙잡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밤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두운 밤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축복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었던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밤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죠. 그의 전 인생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의 헛된 인생이 깨어지는 것이죠. 야곱, 약탈자의 인생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헛된 인생은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깨워집니다. 여러분, 자기 꾀로 살기에 우리가 너무 지쳤어요. 꾀도 살아봤어요. 안 살아본 게 아니에요. 성공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쳐요. 이상하게 힘들어요. 어느 날 밤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강에서 다 보내고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에 야곱을 깨뜨리시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러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께로 살아보았는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자기께로 사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사실 인생이라는 게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오늘 내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달라지는데 자업자득은 어쩌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경험 같아서 야곱의 자업자득을 보는 이 심정이 남일 같지 않고 다 내 모습 같다 하는 심정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그 야곱 그 내 모습 같다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 야곱은 약간 자유로운 영혼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저랑 되게 비슷하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목사님들 말씀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함께 계셨나 이렇게 봤더니 기도했었네요. 근데 그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장찬영 목사님, 그 왜 그 기도들 중에 세속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분명히 그 세속적인 거 하나님도 마음이 다 보일 텐데 속이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야곱이랑 함께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3: 인간 자체가 뭐 세속 떠날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이 어떤 적용이 많이 있었다. 사실 이제 자업자들이란 말도 사실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은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콩심은 콩 나고 팥심은 팥 난다. 이거 굉장히 은혜 다음에는 이게 적용되지만 사실은 은혜보다 이게 앞설 때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2: 그렇죠. 내가 한 거죠.
3: 그럼요. 사실

0: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세속적이든 뭐 부를 축적하든 그가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든 이게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종교적인 마인드거든요. 근데 왜 야곱이 창세기의 가장 처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드러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 무능력하고 가치가 없는 야곱 같은 나에게 오신 거거든요.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축이 야곱을 보는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될 그동안 한국교회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 야곱처럼 붙잡고 야곱처럼 애를 쓰니까 결국 이루지. 그리고 결국 씨름도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씨름해야 된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구원은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신 거라고요. 우리의 그 표독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길을 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한없는 궁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로 해라. 내가 졌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기는데 너무 혈안이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성취하고 쟁취하고 오르는 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주는 것은 그것은 다 nothing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야곱에게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고 구원의 계보를 쓰겠고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 유 전사님의 그 질문은 좀 더 우리가 구속적으로 묵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 야곱도 좀 그런 것 같은 게 그 정도로 고생을 하고 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생명의 경각에 달은 그런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켜주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편애해갖고 나는 여전히 고생을 시키고 죽을 때까지 내가 험악한 세월을 계속 보내면서 그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았잖아요.
2: 우리랑 똑같아요. 네,
1: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많은 찔림을 받기는 하는데 또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내 욕심과 내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는 야곱이 어떤 그 열정을 또 하나님께서 높이 사주신 건 아닐지 궁금하거든요. 최준희 목사님.
3: 아, 집착을 버렸다면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4: 그렇죠.
3: 지나간 역사인데 네. 그걸 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맞아요.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좀 달리 살고 싶은 그걸 좀 배우고 싶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스라 다스리다 엘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 야곱 이스라 자신 이 두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야곱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까 현세적이다 우리 다 현세적이에요. 그렇잖아요.
2: 맞습니다.
3: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무슨 영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지 이건 다 포기하고 영적으로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다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고 요 집착을 약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의 여유와 좀 편안함을 좀 우리가 느끼잖아요.
4: 그렇죠.
3: 예, 요것들을 경험들을 조금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 삶일 것 같아요.
4: 훈련이 또 되겠네요.
3: 그렇죠. 한꺼번에 변하진 않을 거예요. 영원한 너지렁이 같은 야곱. 이사야에서 나왔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축복한 거는 야곱의 열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러는데 물론 야곱의 열정은요. 저도 아까 반면교사, 정면교사 할 때 반면교사는 사기 치면 살지 말라라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엉망이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우고 정면교사로 배운다면 야곱의 열정은 배울만 하거든요. 사실은. 그 열정만큼은 배워야 되는데 지나친 게 문제가

0: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노력이라는 게 균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야곱은 회개도 열정적으로 해요. 나중에 32장에서 그 사건, 33장에서 에서를 만날 때 계속해서 형한테 뭘 돌려줘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33장 11절에 예물을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물이라는 말이 그게 원어로 보면은 베라카예요. 베라카라는 말은 장자 축복권이야.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1: 그러네.
0: 그 내가 뺏어가지고 얻은 모든 것들 다 돌려줬다고요. 끝까지 해가지고 형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다 돌려줬어요. 회개도 열정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열정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복을 줬을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예쁜 짓을 해야 복을 줄까?
2: 그렇지.
0: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쩌면 그거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다 원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야곱의 축복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3: 네, 너무 깊은 은혜가 됩니다.
1: 그렇게요.
3: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1: 네, 눈이 번쩍 뜨이신 것
3: 네,
1: 같아요.
3: 근데도 이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그 욕구가
2: 맞아요.
3: 있잖아요.
2: 맞아요.
3: 네. 그래서 이 신앙도 삶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내가 야곱처럼 좀 헛수고 헛노력을 하고 있진 않은지, 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설령 자업자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전창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헛수고가 참 사람 힘들게 해요.
2: 그렇죠.
4: 아, 조그만 거라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들 때가 지도 잘못 봐갖고 엉뚱한 데 갔을 때. 그럼 뭐 화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헛수고를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이 일이 헛수고인지 헛수고 아닌지 알기 힘들어요. 이걸 아는 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점집에 가서 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어떤 일을 보면 이 일이 헛수고가 될지 아니면 정말 열매가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처음부터, 야, 이걸 헛수고가 될 것 같아. 아니면 잘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점집에서 하는 얘기죠. 사실은 이 질문할 때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바꾸면 헛수고 헛일이 분명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양반댁에서 종에게, 야, 너 오늘 좀 한양 좀 갔다 와라. 이랬어요. 주인이 하루 종일 찾는데 종이 없어요. 저녁 때 나타났어요. 너 오늘 뭐 했냐 할때 한양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종의 열심은 있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이 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면 일이 헛일이 될지 헛수가 될지 분명히 압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사도들도 항상 뭘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건 헛수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야곱이 구한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사실 조금 달랐던 거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약탈자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잘 바꾸어서 쓰시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 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 죄송한데 잠깐. 제가 갑자기 두 번째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1: 네. 안 하시라고 보다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4: 아니, 네. 대답해. 아니, 말씀하시는데.
1: 예, 예.
4: 오더라고요, 여기.
1: 예.
4: 저도 네. 회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5: 네. 아니, 제일 젊은 목사님이셔서.
3: 저도 잊고 있었는데.
4: 네.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0: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헛수고 같아도
1: 결국
0: 주님께서 하실 때
1: 맞습니다.
0: 이거 주님께서 이걸 만드시는 거죠. 이게 헛수고가 될지 헛수고 안 될지 제가 기억한 바 말씀드립니다.
2: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질문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 진짜 이름은 무엇이 아니라.
2: 자, 올포원이 준비한 오늘의 돌발 질문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열심히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봉투 가지신 분 누구신가요?
4: 또 이게
2: 네. 나. 따뜻하겠네요.
4: 네. 돌발 질문입니다.
2: 네.
4: 올포원 돌발 질문의 묘미는 빠른 답변을 동시에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속임도 있지만 열심도 있고 오래 인내하는 모습은 참 대단한데요. 야곱의 여러 모습 중에서 정말 이런 건 나갔다 하는 모습이 있다 없다.
5: 하나, 둘, 셋.
1: 있다.
2: 네, 다 있다. 네. 어떤 면인지 짧게.
1: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 네.
1: 잊어버려.
2: 맞아요, 맞아요. 네. 잊어버리시기 전에.
1: 가장 잘 잊어버리시네요.
4: 꿈 바꾸시네.
0: 아, 성정이 너무 사람 같아요. 야곱 보면. 그러니까 성인 같지 않고 성정이 너무 사람 같아요. 제 성정이 그래요.
2: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 그쵸?
0: 네, 그냥 볼 수 사람. 있는. 네. 성정이 사람 같고.
3: 야곱?
0: 그리고 뭐 야곱에게는 욕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참 많고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 참 감사하게 하신 건 그 어느 순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순간에 바라봤던 사람 그런 면에서 제가 야곱이 좀 저한테 그런 성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그 야곱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현세적인 늘 우리가 조금 경계시하는 근데 경계한다라는 거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2: 그렇죠.
1: 그걸 내가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느낀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나도 느끼는 끊임없이 이게 뭐지? 그런 어떤 야곱 DNA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끊임없는 어떤 싸움의 대상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야곱의 DNA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네, 장목사님.
6: 네, 네, 저는 그냥 예스라고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야곱의 그 열심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네. 열심이라는 건 어떤 성취감도 있고 어떤 그의 어떤 기간 내에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목회자라는 게 늘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만큼 교인들의 수준을 올리고 건강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러나 마냥 주어진 시간은 아니니까 1년, 2년, 3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가운데 굉장히 치밀해지고 치열해지고 이제 그런 게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내 열심이 아닌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했다고 하지만 이게 내 열심이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장목사 기도했나? 장목사 기도했나? 그러면 제가 권사님이 기도하세요. 네, 제가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목사가 어련히 알아서 기도할 거 봐.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 그렇죠. 의미가 있구나. 혹 내 열심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열심에 교인들이 지치고 혹 내 열심에 우리 동역자들이 무조건 따라오는 건 아닌가 순종해서 그때마다 매번 점검하고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발견될 때 야곱이 한 번씩 죽잖아요. 한 번씩 죽고 디나의 사건 터지니까 또 한 번 죽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야곱에는 숨을 트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고 그 시간이 계속 연속은 안 됐지만은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제가 어느 날 문득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집안 청소를 시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보러 화분을 옮기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꽤 큰 화분이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아빠 안 돼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치워 너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원망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좀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게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나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아니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아빠한테 도움을 구해야 했어. 아빠 도와주세요. 그게 너의 최선이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을 좀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차 없이 예스라고 했던 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좀 보이게 하고 아이도 장성해서 결혼도 해보고 보니까 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도 알게 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소천하신 분 보면서 또 인생을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그 기질적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 하나님 은혜로 많이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2: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4: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 좋다가 자업자득으로 낭패 본 일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6: 있다.
4: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죠? 네.
0: 근데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정답이 항상 있다로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저는 그 제 뜻을 쫓다기보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고 살았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 때.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공부하는 게 이렇게 같이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학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일날 꼭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바리새적이야. 제가 주일날 가서 당구장에 갔어요. 짜장면을 먹고 이날은 꼭 제 생각엔 꼭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 표현은 그렇게 한 거죠. 야, 하나님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을 하나님 생각하면 돼. 당구 잘 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거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고 그러고 났더니 제일 낭패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 주위에서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찾아도 찾아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밤마다 정말 그래도 이제 기본 가다가 있어갖고 학교 채플에 한 밤 11시마다 가서 기도 내용도 없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한 6개월을 외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면 혹시 힘든 데로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폐병이 걸리거나 낮은 데로 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에 걸리는 건 좀 문제가 좀 있고 공수부대를 가면 힘든 데를 가면 굳이 군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공수부대를 가면 힘드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11시마다 하나님 당신 어디 있습니까? 저 공수부대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가져가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둡고. 그래서 굉장히 낭패였죠. 그런 시간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시간들 다 사용하시는데 그때는 참 정말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2: 캄캄했던 시절이 있으셨군요.
6: 네, 결국 이제 이 얘기가 고난하고 좀 다 어둠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게 계속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고 계속 주님의 뜻을 묻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않으면은 우리 기질 자체가 기질 자체가 빨리빨리 결정하고 무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낭패를 경험하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인데 그 아이를 이제 경상도에 처음 개척교회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3년 동안 아이가 이제 병원에 있어야 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2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7 나이에 아이도 잘 이게 내가 아빠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데 아이는 3년 동안 병원에 있고 이게 낳는지 안 낳는지도 모르고 집사람은 그냥 정말 이렇게

0: 섬기고 그분들 염해드리고 그 당시 그거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냐. 그 하나님이라면 이룰 수 없다는 제 생각이 딱 차니까 그 다음부터 뭐 목해야 된 그 마음도 없어지고 제가 딱 짐을 쌌어요. 집사람은 이제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울에 친정에 올라가 있었고 제가 가방을 다 싼 거예요. 가방 싸고 성전 들어가서 그냥 하직 인사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울음이 터져가지고 그냥 그 원망과 그 해왕과 그게 막 터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굴른 거예요. 근데 그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갔는데 나온 게 점심때 다 지나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네. 그냥 울다 보니까. 근데 딱 나왔는데 이 가방이 있길래 이거 도대체 누가 사는 가방이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방이 뭐지? 근데 그 순간에 거기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부르시고 신학 교육을 하고 그걸 보냈는데 내 마음대로 결심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걸 잃은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시간이 오랫동안 저에게는 정말 제 낭패였던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 앞의 목사님들도 그것이 유익이었던 것처럼 아 결국 그것이 돌아보니까 유익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네. 야곱의 자업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어리석은 면은 담지 말고요. 야곱이 받은 축복만을 우리가 좀 닮을 수 있도록 진지게 주님 뜻을 좀 제대로 따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인사 기운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2: 자, 생고 섭리의 생명줄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3: 하나 되는 시간
4: 월호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왕왕 좀 갸웃거리면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이거겠죠.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언제쯤 응답해 주실까? 근데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깊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보다 더 깊은 응답의 증거.

것들, 그 변화들이라면 길을 구했는데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구했는데 견딜 힘을 주시며 치유를 구했더니 품을 마음을 주십니다. 또 성공을 구했더니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구했는데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내일을 구했더니 오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쵸, 이런 경험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구한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3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김태홍 내 길 더 잘 아시니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내가 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정확한, 더 확실한, 더 깊은 응답을 주셨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먼저 바꾸시고 터치하는 분이시니까. 나를 위해 더 좋은 걸 주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토요일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합니다.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들을 끊지 않고 쭉 전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고요.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찬미월 10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준비했고요. 우리 비공개님 청하신 곡 시와 그림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에이맨의 기도전쟁 듣고요. 임소현님께서 청하신 곡 소향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크룩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크룩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방금 들었고요. 앞서 임소연님 청하신 곡 소향 하나님의 나팔소리, 에이맨의 기도전쟁, 그리고 우리 비공개님께서 청하신 시와 그림의 모세의 노래, 찬미월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해피걸님께서 청하신 곡은 히즈윌 광야를 지나며 듣고요. 한나님 청하신 곡 이혁진 주가 일하시네 이어드려요. 나무에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리고 김영우 주의 사랑 시편 21편이죠. 요 곡도 함께 나누고요. 한 곡 더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이 부르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다섯 곡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이 뮤지컬 찬양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방금 전해드렸고요. 앞서 스위스로 김영우 주의 사랑 이 곡은 시편 21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닉네임 한나님 청하신 곡은 이혁진 주가 일

하시네였고요. 그리고 희주일 광야를 지나며 해피걸님께서 청하신 곡까지 다섯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PK 장광우가 부르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티지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그대, 보컬 김훈이 곡 들으면서 우리 신영균님의 신청곡이었죠. 주말 아침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들을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요. 이삼선님께서 청하신 곡 이승철 피처링 범키의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듣고요.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승희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곡은 2098번으로 청하신 곡이고요. 우리 노을가을님 신청곡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그리고 조유진의 구름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조유진의 구름 들었고요. 노을가을님 신청하신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그리고 문자 2098번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한승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전해드렸고요. 오벳 아침 부재 연습실 가는 길, 그리고 앞서 이삼선님의 신청곡 이승철 범키 10편 3편 아침의 노래까지 5곡 배송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수천 편의 찬송시를 남긴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와츠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를 쓴 샬롯 엘리엇 역시 오랜 질병과 쇠약함 속에서 신앙을 노래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고 존 밀턴은 시력을 잃었으며 넬슨 제독은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비장애인도 쉽게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약함이 곧 강함이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약함은 부끄럽고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샤시 오늘 마지막 곡은 달콤한 하루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팀룩 월십 함께 지어져 가네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 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상에서 가장 가련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주께서 내민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소서. 받은 복을 나누며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0월 3일 토요일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오늘 첫 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신용란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168장을 CBS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이숙해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늘사랑교회 해만찬양대 곡을 함께 합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박진희의 찬양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놀이 일대의 정규환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영화로신 주성령 186장 찬송 정은숙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기독남성합창단이 부른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크고 높으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전스님께서는 처음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셨고요. 스마일님께서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하루의 첫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지금 여기님, 샬롬 저도 왔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작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남은 모든 계획들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으셨어요. 백함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하루를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내매기로 하루를 열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샘님께서는 새벽에 문득 눈이 떠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말씀대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하희라 최수종 부부가 함께 부른 주님 말씀하시면 신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장드보라님 신청하신 송정미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617장 찬송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승희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 국립합창단이 부른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온 세상 위하여 박미자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3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민수기 27장 13절 말씀입니다.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오늘은 구원의 계단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온전히 완성하거나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삶을 살면서 구원 역사의 단편적인 한 부분만을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평생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는 단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목표 때문에 모세는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대들고 불평할 때에도,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소망 하나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는 그 땅을 멀리서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대한 꿈도 있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위에 펼쳐지기 위해 작은 징검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한 걸음의 계단, 구원의 계단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과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퉁이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순과 혜순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근심 걱정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참꽃이 부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잘 될 거예요. 세르퐁두예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세르퐁두님 반갑습니다. 엄현섭님 아멘, 또 나폴레옹님 굿모닝 하면서 인사 건네주셨나요? 레오님께서는 좋은 찬양과 말씀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이수원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족님들 기운이 선선합니다. A형 독감 조심하시고 주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기운이 정말 뚝 떨어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정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0702번께서도 감기 조심하시라고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는 3일만 출근하면 되겠네요. 아시안게임도 끝나가고 지나간 시간처럼 빠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죠? 쌀쌀함이 같이 하는 10월 새벽과 저녁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용계 은행나무님, 10월에 군 입대를 앞둔 조카와 함께 부산 1박 2일 여행 중이시라고요. 오고 가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은혜와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추억 만들게 하시고 조카의 군 생활과 앞날에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멋진데요. 조카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라니님께서는 트랜스 제주대회를 위해서 제주에 갑니다. 얼마 전까지 다리 아픔으로 계속 치료받았는데 이번 대회 아프지 않고

하나님, 가는 모든 길 제 다리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완주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달리는 거잖아요. 다리 아프시다고 하셔서 좀 걱정이 되네요.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게 완주하실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신청하신 찬양 김관호의 여정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신예수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마운틴 사나님의 신청곡 동네빵집에 그래 가을이다 보내드릴게요.

장수왕뿐 아니라 대구 고구려의 여러 왕은 왜 굳이 좁은 한반도로 내려오려고 한 것일까? 차갑게 굳어가는 땅에서 미래가 불투명했던 탓일까? 기후의 흔들림, 식량의 불안정, 이런 이유가

그들의 눈을 따뜻한 남쪽으로 향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것이 아니고서야 광활한 만주를 호령하던 이들이 어찌 백제와의 처절한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좁은 한반도의 땅을 향해 연이어 몸을 던졌겠는가. 생사의 기로를 오가던 선조들이 지금의 우리를 본다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위기에 몰아넣는 모습에 혀를 차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렇게 조언했을 듯 싶다. 욕심을 조금 버려라. 그럼 천년 만에 돌아온 이 온난기를 축복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정재의 기후로 보는 한국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칼바람 부는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가장 복된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임현모와 크로스의 성규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역사 속의 보냄바다 571장 찬송 박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신델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0: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김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기쁘게 오늘 끝곡은 조성곤의 찬양 주의 은혜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36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영수의 찬양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0월 3일 오늘은 10월의 첫 주말이기도 하고 또 개천절이기도 합니다. 요즘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는 그리고 이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는 개천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날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

앞서 스톤즈의 언젠가는 전해드렸어요. 토요일 그리고 3일 또 황금 연휴의 시작, 오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집에서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짤막하게 또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주일 앞두고 오늘 잘 하루를 보내시고 준비하신 분들도 정성스러운 그런 준비의 손길들도 계셨을 것 같고, 월요일에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도 변함없이 2시간 동안 찬양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내음님께서 10월 월삭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하신다고, 모두들 좋은 계절 가을에 참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정말 10월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계획으로 또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너의 꿈을 펼쳐봐, 안성진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임신옥님께서 하루 마무리하면서 1000번을 불러도 신청해 볼게요 하셨는데, 주리의 찬양으로 이삭 줍기 하겠습니다.

콴 그란데 에셀 엘트리오 네 호이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해드렸고요. 수산나 페나의 찬양으로 이어봤습니다. 남미 찬양이죠. 오 아도나이 오 주님 함께 하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올해 주일 오전 예배 때 여는 찬양이에요. 저희 김해 중앙교회 이번에 제4성전 헌당 예배와 설립 기념 예배를 10월 11일 11시에 드립니다. 저는 척추 골절로 참석이 어렵지만 영상 예배로라도 함께하며 축하하는 마음을 가져보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강찬의 찬양으로 힘있게 전해드릴게요. 찬양 들으시고 척추골절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러브레터님 감사 신청하시며 저녁이 오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면 마음속으로 사랑한 사람 있다는 것, 밤이 깊어지면

꿀맛 같은 은영님의 CCM 캠프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셨어요. 지선의 감사로 찬양 이삭줍기 할게요.

지선의 감사, 앞서 강찬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라별님께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쉬는 동료들과 모닝 아침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타임 하고요. 헬스장 가서 2시간 운동하고 52년 만에 피부과 가서 상담하고 기미도 제거하고 또 아랫집 할아버지가 알타리 솎아 오셔서 김치도 담그고 저녁도 해주고 부엌 대청소하고 이제 걷기 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바쁘게 지낸 세라별 10월 열심히 힘차게 감사함으로 살아볼게요 하셨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힘을 내고 계신 세라별님 비롯해서 우리 캠프 가족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이 하루를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워십은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2부지만 오늘 또 개천절이어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또 기념하는 날이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곡의 찬양으로 2부는 시작해봤습니다. 또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중에서도 또 워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말과 주일 2부 시간에 이삭줍기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성남 님께서 지난 9월 9일에 소개해 주셨던 곡이 있는데 팀록 워십의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를 신청합니다 하셔서 오늘 워십 앤 프레이즈의 이삭줍기로 함께하고요. 어린이 찬양 준우 님도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의 찬양을 남겨주셨어요. 그리운 예루살렘 함께하겠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 이삭 줍기로 두 곡 전해드렸어요. 팀록 워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위러브, 그리운 예루살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하호호님께서 말씀 사경회 다녀오셨는데 오늘도 은혜 완전 만땅 충전했습니다 하시며 마지막에 부른 은혜로다를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 은혜로다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종택 안성진의 은혜로다 라이브로 전해드리고요. 캠퍼스 워십 프로젝트의 은혜로다 이 곡도 함께 보시죠.

은혜로다 같은 제목의 다른 두 곡의 라이브 찬양 전해드렸는데요. 안성진 씨가 보컬로 함께한 장종택 은혜로다 그리고 캠퍼스 워십 라이브 앨범에서 은혜로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기루 글로리어스 워십의 어웨이크닝 준비했고요. 뉴

어라이즈 라이브로 뉴 크리에이션 워십 함께 하셨고요. 어웨이크닝은 이기루 글로리어스 워십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로 된 찬양이에요. 1004, 1004 AJ 워십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AJ 워십의 천사 들어보셨고요. 오늘 끝곡은 남미 워십 찬양에서 준비했습니다. Say 주의 선하심이.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건강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 여유롭게 보내고 계신지요? 추석 연휴 때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을 다시 챙겨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이날을 이렇게 새깁니다. 태초부터 예비된 하늘의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한 날이라고요. 그렇게 감사로 채워지는 날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태초부터 예비된 하늘의 복과 평안, 네,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심, 또 이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 또 다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말씀으로 우리 길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에요.

주예수 사랑 기쁨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주아랑님, 어르신과 마당 한켠에 앉아 어르신이 심어놓은 꽃, 예전에 시장에서 사다 심으셨다는 감나무의 감,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옛날에 자녀들 키웠던 옛 이야기 들으니 제 마음이 뭉클합니다. 주아랑님 얘기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SNS에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전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직업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에는 간호사, 또 IT 개발자, 수학 선생님, 지금은 과거를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꿈이 많고 열심히 사셨을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우리와 다를 게 없잖아요. 마음이 뭉클하면서 어르신들이 옛날 얘기할 때 잘 들어드려야겠다.

하셨다. 또저 얘기하신다. 이게 아니라 그러셨구나.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저 일이 보람이고 의미구나. 라고 인정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주아랑님이 신청하신 곡 회중찬양 카우치워십 앨범에서 홍이사기 부릅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는 제목 자체가 그래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카우치워십 앨범에서 회중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터널님께서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런 곡 있죠. 갑자기 어?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나는 곡도 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곡을 오늘은 강중현이 부릅니다.

강중현이 부른 보라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어서 조수아의 목소리로 작은 불꽃 하나가 들으셨습니다. 신형규님, 지난 추석 연휴에는 쉼 없이 일하셨는데 이번 연휴, 이 개천절 연휴는 좀 쉬실 수 있는지요? 신청하신 곡 결코 쓰러지지 않을 그대, 이 곡을 김훈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 오세광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김훈희, 결코 쓰러지지 않을 그대까지 들으셨습니다. 1부 끝곡은 저는 왠지 개천절인 오늘 이 곡이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부 끝곡으로 골라놓은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곡인데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듣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추었던 춤은 어떤 춤이었을까요? 다윗이 왕의 품격에 맞는 춤을 추었다면 미갈이 업신여겼을까요? 아마도 춤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격도 없고 폼도 없는 막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추느라 자기 하체가 다 드러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만 출 수 있는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체면을 차리고 따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떤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대략 두 가지입니다. 자신 있게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경우와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장로 제도 자체가 없는 교단도 호칭 장로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장로라고 부르고 불리길 원합니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어느 교회 다니는 내 친구는 장로로 불리는데 나는 집사로 불리면 면이 서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면을 세우고 챙기는 동안 어느새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자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직위를 잊고 호칭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놀았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윗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 앞에 있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호칭과 지위와 체면과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체면을 끝까지 세워주길 바랐던 사울왕과 왕으로서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던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고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에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장종택 다윗처럼, 지프와 양근영이 부른 다윗처럼 찬양해 두 곡이었습니다. 어여쁜 자연님께서 시 139편 신청하셨어요. 예배 교독문 중에 이 시편 139편이 있었다고요. 함께합니다. 제이어스 앨범입니다.

시편 139편 이어서 범키가 부른 내 모습 이대로까지 들었고요. 이쁜이 님이 찬송가 신청하셨어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은 온기장의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곡은 실로암에서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히즈윌 앨범에서 김동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무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 끝곡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곡이 개천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곡이 더 있습니다. 이 곡도 처음 시작이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이렇게 시작되는 곡이라 야 개천절에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래할 이유 있네 정신노래 선교단입니다.

노래할 이유 있네 이어서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서하연이 불렀고요. FE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곡이 있었는데 주말에 아이들과 들으시면 더 좋겠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곡이겠다 싶어서 이어지는 곡으로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심희서가 부르는 누가 별을 놓았지.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 조천미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연휴의 시작 즐겁게 감사로 채우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같은 옷을 자주 입다 보면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 옷을 1, 2년 묵혀둡니다. 입고 있다 1, 2년 후에 다시 꺼내보면 마치 새로 장만한 옷처럼 신선하게 느껴지니 신기한 일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시 어울리니 말입니다. 오하시 시즈코의 멋진 당신에게 중1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입니다. 이 찬송은 코랄 예수나의 기쁨으로 유명한 찬송 작가 요한 프랑크가 작사했습니다. 프랑크는 1618년 독일 베를린 근교에 있는 구벤 지역 태생으로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인 판사에 의해 양육됐습니다. 그의 생애 전반기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전쟁 성격을 띈 30년 전쟁 시기였는데 이 때문에 그는 전쟁의 비참함, 교권의 부패, 피폐한 사회 환경에 대한 시들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독실한 루터교 신자인 프랑크는 자기의 고향인 구벤시의 시장과 말그라우레시 의회 의원을 지내면서 기독교인 지도자로 사회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찬송은 사도 바울이 서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체계를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귀한 보배라고 찬양하는 찬송,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 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 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to die.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당신의 삶에 새겨 넣으신 예수님, 우리도 오늘 그 말씀과 그 삶을 조용히 따르기 원합니다. 아득하고 막막하여 주저앉고 싶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또다시 새 날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교회에 참된 터는 찬송가 600장입니다. 김혜실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의 심장은 얼마나 요동치고 있었을까요? 당신 앞에 닥칠 일을 떠올리시기 전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 예수 나귀 타고. 이어서 CBS 합창단의 오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가 부른 귀하신 예수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예수 영광 버리사 김학남의 음성이었고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김지환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조준모의 찬양 행복한 나귀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음성으로 보혈을 지나 라베리떼 301님께서 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주여 우리 무리를 이상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시온에 오시는 주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강성훈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조셉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클래식 콰이어의 곡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조셉 별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김성수의 찬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베스퍼스 합창단이 부른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리고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찬양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합니다. 먼저 김영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보내드리고요. 이수원님께서 청하신 사라의 홍대와 양화진 이어서 함께 합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얽어매지는 말게 할지어다. 그대 영혼과 내 영혼의 두 기슭 사이에 사랑으로 하여금 뛰노는 바다가 있게 하라. 마치 거문고의 줄들이 비록 한가락에서 떨릴지라도 줄은 서로 간섭을 받지 않듯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한 구절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물결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세상을 울립니다. 사랑이 우리를 든든히 홀로 서 있게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규환의 음성이었고요. 이장희의 찬양으로 큰 사랑의 새 계명을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소프라노 최정원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0: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판매 MBPL 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가 없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거리.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1: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예전엔 마을에 교회 종소리가 댕그렁 울리면 바람을 타고 오는 그 울림에 예배 시간이 됐음을 알 수 있었죠. 오래 울리지 않아도 그 짧은 울림 하나가 흩어졌던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만히 다가오는 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 되셨나요? 한 주 동안 세상을 향해 있던 걸음을 잠시 돌려 주께로 향하는 주일이길 바랍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의 주일 아침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곡이었습니다. 마라나타 뮤직그룹의 찬송 메들리,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과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 이어졌네요.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셨어요. 김영호님, 온 가족이 9시 예배 준비하면서 잘 듣습니다. 앙빵님, 예배당 나가는 준비하며 들어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통하시는 주일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희망님께서는 오늘 처음 오셨대요. 닉네임이 좋습니다. 기도는 나의 희망님. 앞으로 자주자주 와서 기도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예, 자주자주 오셔서 게시판 참여도 해주시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 나누고픈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찬송가 이쪽에서 주시면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연 주신 청취자분들처럼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O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 듣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중국어로 들었습니다. 앞에 흐른 곡은 Count your blessings,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O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 오늘도 어김없이 정미나의 Amazing Grace,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네요. 아유, 감사한 말씀, 모데라토로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하신 분 5315님, 이 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전철을 타고 3년 전 하늘

나라로 가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 남양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신청합니다. 예, 이 버전 오랜만에 함께 하는데요. 헬렌 베일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도 밤나무가 서로 자기가 밤나무라고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이거 요즘 자기가 진짜라며 죽자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어떤 사람들을 똑 닮았죠. 너도 밤나무는 그 잎이 밤나무와 비슷합니다. 반면에 나도 밤나무는 그 열매가 밤처럼 생겼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밤나무가 아니죠. 진짜 밤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 열매입니다. 가을이 되어 튼실하게 아람 벌어진 밤송이를 주렁주렁 맺고 서 있는 밤나무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새번역서 7장 16절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특히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쓰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가짜일수록 더 그럴듯하게 꾸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말죠.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는 잎이 아니라 열매를 보아야 하고 사람은 입이 아니라 그 행실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수원 한민교회 서재경 목사님의 그 열매를 보고

10월 4일 주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우스홀드 오브 페이스 믿음의 가정 신청하신 분은 예쁜 선생님 님이십니다. 예전에

네, 우리 청취자분이 결혼하실 때 친구들이 결혼식 축가로 이 곡을 불러줬다고요.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 28주년을 맞이하셨대요. 와,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내 곁에서 나를 위해 노력해주는 당신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합니다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메시지로 남기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빌리님께서도 들으셨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 집에서 우리 부부만 있을 때가 많아지면서 문득 든 생각. 만약 우리 부부 사이가 원만치 않다면 둘다 집에 있기가 참 불편하겠구나. 그래서 늘 아내 입장에 서서 아내를 아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와. 아내분께도 이 마음을 직접 표현해 보세요. 들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척동에 두 아들, 구와 진을 둔 아재입니다. 하셨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케이카 호아오 레술라, 죄짓 맡은 우리 구주죠. 다락방님의 신청곡, 다락방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하와이 할아버지가 부른 찬양 꼭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10월 4일 주일 아침 오늘 6시 방송을 열며 우리 나눈 이야기. 예전에는 댕그렁하는 예배당 종소리가 주일에 모든 성도들을 한 군데로 모았다.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끝곡은 Crying in the Chapel을 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외로움을 겪은 후에 예배당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내용이죠. 엘비스 프레슬리 Crying in the Chapel로 1부 닫고요.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와주셔야 합니다.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채널 조이포유에서 7시에 2부 이어가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4: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3: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4: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0: 1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교육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아침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습니다. Tell me the old,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Master, the tempest is raging, 구주여 광풍이 일어. 늘 청취하다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나님 음성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이머징님. 미국에서 듣고 계시네요. 하나 아이디의 허정윤님이신데요. 보스턴에서 저녁에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저녁에 들어도 좋고 밝은 아침에 들어도 좋은 네, Sweet Hour of Prayer,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경청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의 마무리는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방인의 무리를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행동에 나섭니다. 이건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진정한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순종할 때 온전히 확립됩니다. 영적 질서의 회복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공동체 중심인 예배와 성전의 기능이 올바르게 회복되도록 합니다. 개인 신앙의 정체성 회복은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이는 곧 공동체의 건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50번째 페이지 묵상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그리고 좀 전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기도 묵상 시간에 이어서 에이미 그란트의 Thy World, 주 말씀 들었습니다. 하얀 손수건님은 아드님 두 명 두고 계시는군요. 첫째는 군대 가 있대요. 그래서 지난 추석 명절에 첫째 없이 지내셨다고. 아마도 내년 추석에는 둘째도 군대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셨어요. 요즘은 휴대폰 사용도 가능해서 안부도 직접 나누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드신다고. 아유, 당연하죠. 우리 아드님들 군에 가서도 건강하게, 늠름하게 매일매일 지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향기님, 오늘은 전도하려는 동생과 조카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출석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럼요.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늘 평일 2부만 듣다가 오늘은 마라톤 대회장 가면서 1부부터 듣고 있어요. 와 허경욱님 화이팅! 예, 주일 아침을 이렇게 찬송 소리 가득하게 열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CC 와이넌즈의 엘라베스터 박스 옥합 오늘의 끝곡이에요. 여러분 평온한 주일 보내십시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

0: 어먼 빈센트 필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중 일부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모습들 뭐 많이 있을 텐데, 주님의 참 자녀, 그분의 참 제자로서 변화된 모습을 원한다면 다음에 다섯 가지 키워드만큼은 우리가 기억하려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믿음, 꾸준함, 집중력, 그리고 회복력, 마지막 기다림.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 바로 믿음이 있어야겠고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걷는 힘, 꾸준함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는 힘, 집중력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 회복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회복력, 회복 탄력성. 예. 또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 바로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또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4일 10월의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김도현의 돌베개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 참 자녀로서 우리가 좀 마음에 품어야 할 다섯 가지 키워드. 일단은 믿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성실함, 꾸준함 중요하죠. 힘들어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놓지 않고 끝까지 걷는 이 꾸준함,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시선을 두는 집중력, 이건 이제 어떤 분별력, 간절함과도 다 있겠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다림까지,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잘 장착을 해서 또 삶에 적용을 해서 이 10월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들을 쭉 끊지 않고 배송해드리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라니 켈리님의 신청곡부터 듣죠. 민호기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준비했고요. 향기로운 나무,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리고 스티그마님께서 청하신 곡 위러브의 살아계신 주, 8039번님 청하신 곡 박요한의 구차뚜송, 새하늘 새 땅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까지 다섯 곡 함께 나눕니다.

새하늘 새 땅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방금 들었고요. 앞서 8039번님 청하신 곡이었어요. 박요한의 굿자투송 그리고 스티그마님께서 청하신 위러브의 살아계신 주였죠. 향기로운 나무의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리고 라니 켈리님께서 신청하셨던 곡 민호기 험한 십자가 능력 인내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일 배송곡 최영옥님께서 청하신 강찬의 섬김 그리고 양민호 이마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듣고요. 비공개님 청하신 곡 김명식과 유효림이 부르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온맘다이님 청하신 더 바인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요. 오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오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방금 전해드렸고요. 앞서 닉네임 온맘다해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더 바인이 부른 예수 사랑하심을. 그리고 김명식 유효림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이 곡은 비공개님께서 청하셨던 곡이고요. 양민호 이마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앞서 최영옥님께서 청하신 강찬의 섬김까지 다섯 곡을 주일 배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우리 조주홍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피아월십 나를 덮는 은혜.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